사랑해. 정말 사랑해. 정말 사랑해. 많이 좋아해. 나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줘. 정말 사랑해. 너는 오늘 죽는다. 정말 너는 오늘 죽는다. 나에게 영원한 사랑을